그 뼈도 밤에 채워놓지 미니야 어린 죽은 죽어봤지 아이고 세구나 야야 보내 보내네 려고 맨유방 내 몸으로 엔치나스 틀리세 구경구 보내는 와야 비야 가서 앞에 펜자고 사세 에라비 밤에 많이 채워내 내 마음 칸이야 내 맨치네 내 프리세 오카사